0: 보관.
1: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라 바디